0: 아저씨.
1: 된 거야 뭐야 아저씨.
2: 아 오늘 무발 좋으시네.
3: 우스테르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채원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소간의 bir kriz müzakerecisi.
4: 딱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인일리를 kurtarmak için sadece 12 saati olan Seul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Cumartesi 20'de A-Para'da.
6: Genel izleyici için uygundur.

0: 가자 이씨.
1: 된 거야 뭐야 이씨.
2: 아유 오늘 굿발 좋으시네.
3: 우스테레스 bir suç örgütü ve rehin alınan insanlar.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파치온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soğukkanlı bir kriz müzakerecisi.
4: 딱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군은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인일리를 kurtarmak için sadece 12 saati olan 서울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Cumartesi 20'de A-Para'da.
6: Genel izleyici için uygundur.

0: 맞아, 이씨.
1: 된 거야, 뭐야, 이씨.
2: 아이, 오늘 붓발 좋으시네.
3: 우스트레일스 �ir suç örgütü ve rehin alınan insanlar.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파치온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soğukkanlı bir kriz müzakerecisi.
4: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군은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이네를 구타르막 için sadece 12 saati olan 세울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Cumartesi 20'de A-Para'da.
6: Genel izleyici için uygundur.

0: 아저씨.
1: 된 거야 뭐야.
2: 아유 오늘 분발 좋으시네.
3: 우스테레스 뭘 수 조르규트 왜 레인 아드난 인사날.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치원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왜 소간의 빌 크리스 뮤자케르지스.
4: 딱 찾아봐 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2: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인일레를 구타르막 için sadece 12 saati olan Seul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Cumartesi 20'de Apar'da.
6: Sasa Polyester piyasa gündemini sunar.

0: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채윤입니다.
1: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2: 사킨 베 소카느 빌 크리스마스 아키레 주세.
0: 딱 찾아봐주세요.
1: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0: 민태군은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1: 하늘 좀 더 키워보자.
2: 레이넬레를 구타르막 için sadece 12 saati olan Seul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3: Cumartesi 20'de A Parade'de.

0: cześć.
1: Dziękuję, bojaś.
2: Ay, onu bu paça uçuna.
3: Uluslararası bir suç örgütü ve rehin alınan insanlar.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채원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소극간lı bir kriz müzakerecisi.
4: 딱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군은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이네를 그렇습니다. 구타르마 için sadece 12 saati olan 서울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Cumartesi 20'de A Parade.

0: cześć.
1: Dziękuję, bojaś.
2: Ay, onu bu paça uşine.
3: Uluslararası bir suç örgütü ve rehin alınan insanlar.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치원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소극간lı bir kriz müzakerecisi.
4: 딱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죠.
3: 레이네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6: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맞아, 씨.
1: 된 거야, 뭐야, 씨.
2: 아, 오늘 굿발 좋으시네.
3: 우스테레스 뭐, 뭐, 뭐, 수조 örgütü ve rehin adına insanlar.
4: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치훈입니다.
5: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
3: 사킨 ve 소극간의 bir kriz müzakerecisi.
4: 딱 찾아봐주세요.
5: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
4: 민태군은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
5: 하나 좀 더 키워보자.
3: 레인일을 kurtarmak için sadece 12 saati olan 서울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 The Negotiation. Cumartesi 20'de Apar'da.
6: Genel izleyici için uygundur.